0: and 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teams, including deployments after devastating earthquakes in Turkey, Morocco, and Venezuela. In Switzerland, he represented the UK during an 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 external reclassification assessment, where the British Canine Folk team was recognized for meeting high standards in search and rescue competencies. In 2023, Davy was also named 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s, or IFAW's, 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Dog of the Year. Now he is retired, Labrador colleague Finn has taken over Davy's operational duties. IFAW is a Shining World Compassion Award laureate and Shining World Compassion Award recipient. Supreme Master Ching Hai, vegan, previously donated $20,000 as a humble token contribution to further their work. Our heartfelt thanks, Davy, for your 9 years of dedicated service with LFRS. In the Most High's blessings, may your retirement years ahead be perfectly delightful.
1: Supreme Master Ching Hai, vegan, is deeply grateful as a humble vessel to the beloved Almighty God for any help bestowed upon here's precious children.
2: Let's get a healthy dose of laughter with the joke of the day entitled State of the Art Directions.
3: Owen bought a new luxury car with a state-of-the-art GPS and trusted it completely. One day, he was driving his father, Harold, through the countryside.
4: In 180 meters, turn right.
5: Don't turn there. That's a cornfield.
6: Don't worry. This GPS has real-time updates. It knows what it's doing.
3: Owen turned, bounced through the field, and came to a sudden stop at the edge of a river.
4: You have arrived at your destination.
6: Why would it send us here?
5: Look at that sign.
3: It read, Old Ferry Crossing. Service discontinued in 1974.
5: Well, your GPS found the route. Now we just have to wait for a future ferry company.
7: And now we have a hotline in Korean with multiple language subtitles from Gia in Seoul, South Korea.
8: 사랑하는 최고의 스승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찬양을 바칩니다. 또한 수프림 마스터 TV팀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7월 침묵의 눈물 뮤지컬이 한국어로 공연되었으며 최근 그 공연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었습니다. 스승님의 시를 저희 모국어로 들을 수 있는 이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스승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뮤지컬을 보면서 저는 스승님께서 걸어오신 신실한 구도의 길과 신을 향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시는 끝없는 자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스승님의 구도심은 어찌 그리 깊고 숭고하신지요. 신을 사랑하시는 스승님의 마음은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세상을 향한 스승님의 사랑은 어찌 그리 크고 넓으신지요. 중생을 사랑하시는 스승님의 자비는 어찌 그리 한량 없으신지요. 뮤지컬을 보는 동안 저는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른 채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국어로 공연된 이 뮤지컬을 보며 언젠가 이 작품이 세상의 모든 언어로 공연되어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스승님의 시와 메시지를 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깊은 구도심을 품고 스승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참으로 멋진 일이 아닐까요? 자막을 통해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시를 자신의 모국어로 들으며 직접 노래를 따라 부를 때 그 안에 담긴 스승님의 마음을 더욱 깊고 진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뮤지컬을 선물해 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의 모든 신들께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스승님께 가장 행복한 시간들과 건강, 평온, 그리고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서울에서 지아 올림.
7: Gracious Gia, how lucky we are to enjoy Master's poetry in the remarkable Broadway-style musical. Loving the Silent Tears, thank you for relating your experience of the outstanding Korean rendition of Master's profound journey in glorious music and song. May you and the gifted Korean people be uplifted in celestial light. Supreme Master TV Team. P.S. We are pleased to have this illuminating reply from Master for you. Wholehearted Gia, thank you for your thoughtful response to the splendid Korean performance of Loving the Silent Tears. Tears come from the soul's deepest longing to return home and to know your true self always. The talented and beautiful artists, the music, and the poetic songs will touch your heart in any language, and in your native Korean, they will also uplift your mind. Carry this joy, knowing you are divinely blessed in every moment. By the will of heavens, may you and honorable Korea be successful in all your noble endeavors. Love to you and the wonderful artists, pure souls.
2: Vegan side effect. Take note, you can find vegan aisles with eyes closed.
3: We welcome your heartlines, stories, and or cute loving animal people clips. Please send them via suprememastertv.com/heartline.
2: We humbly worship, praise, thank, and obey the reunited three at most powerful, God, Tim Koutou, and the Son of God.
9: Please join Supreme Master Ching Hai, vegan, for the most powerful daily prayer, every day, 9 to 10 p.m. Hong Kong time.